0: 남은 여주 가다 쓰레 지대세. 난 남은 여주 가다 쓰레 지대. 나 같은 여주 가다 쓰레.
1: 아빠 또 이제 들리는 사람이 아니야. 뭐라 그냥 가만히.
0: 여주 가다 쓰레 지대.